마찬가지입니다. 세 번째 마찬가지야. 사랑 세수야. 우파원이야노. 아워 예수 마찬가지. 우파원이야노. 에미오 잔컴. 우파원이야노. 에미오 아버스모. 내가 야수와 워만이 뒤에 불투비야. 맨코 오다다. 맨코 오다다. 브라 예수 오베초. 오베초. 세 번째 마찬가지야. 우사랑. 야라나 다우스노 오사노 와우노 오사노 자파우디야 세세